아둔투 갈비앙대앙 설람 테르지 롱포 비니아 설람 테케 노롯 바치추 람테게만 에보이 누다무니 메타네 존 빵랭로 라펜 아메타나 방 가이타 옥정 후웨르 부시부 아르니시 아헴푸아 방 아닝 티학 아맛 아메타나노 앙시온 롯 베치 피파메 파멘 파메 아맛 바초텟로 Lassi, alamte, docok. Eriding pen, kepon a hormu, totsi, ili, get your nam, tunang, bu, alamte. Lassi, sarlamte, bulo, norot, pachecho. Pinia sarlamte, ke, lapanicholo.

0: 에세스는 타무나 미케모 헌터그랜 가랑어 등네 그단 메타 큰한 바 아카스바니 고하티 모하바후 바트라 사우리네 아이다 베데오 큰아송데 아글로노 퍼서자 하나 고네스 오아리니 봉치네요 하쿠르카네니 자한 아르비니 흡타나에
1: 하쿠르카네니 자한 아르비니 흡타나에 소라선스레 그방 자한니 타카이 디듬 하야 잠콜랑읍라 베코느증 하쿠르카나이 에바 하 잠코나이 에바 소일 이로선 붕에 하쿠르카나이 자타이니 제베 잔트릭 에바 테크니컬 붕푸르루 그야 비어 문체 미팅기야리 자타이시 에바 내사렐 페노멘안스 하쿠르카나이 자타야 호르카베이 자나 하고 에바 라실라시에이 자나 하고 데이 바르 에바 아보하야 호르카베이 슬라이슬로 자이블라 하쿠르카나이 호르카브 자유 아레 데이 바르 아바하와야 라실라시 슬라이바 하쿠르카나이 자타야 라실라시 자이 부흠낭의 베 하쿠르카나이 자타야 자가시니 동 자이니 타카이 길루발루 랑섬포티 코하 자가시니 동 서듬시 조가나요 랑칸지 조가나요 아르 아바하와 리듬치 비칸티아오 하쿠르카나이 자타야 거등의 거흠 거클리 비니카니 비어 문세 부흠낭의 게델 쟁나 에바 프로블렘 Dejlang somau, deima deisha bilu jerobu hakurkane jatago nunumene. Burlungutu deimane jingau, bejataya nunumene. Gubang bilu deima deishaya, hakurkane ni takai, balazung popzanane, gumalangbai, are deini jagayau, buri shangrang jabai. Beper sora sonsre, dejlangau, okahani takai, are hazehalani deizoma, gukrungai pinane, deida har kalamani jahun. Parsetting Abad Mangutakai, Hale Unane, Haku Guri Kalamnayau, Aru Pailau Chiliau, Ukhani Dejoma, Janane, Binisha Bahagau, Hayabu Hilang Nayau, Eva Gubun Gubun, Barpurni Takai, Be Hapani Bahagura Bukalang Nani Takai Bu, Be Zataya Zanahago. Odebani Hakurkana, Eva Hazam Kone Zataya, Mitingari Zatai Blabu, Bini Gukuntini Har Banghunaini, Gibi Daini Giraneja by Mansi. Gutini Nungablabu, Gubun Sumonjima, Bangneane, Hakurkane Jataini Munse, Gibi, Eba Men Jahan, Hunangan. Hakurkane Jahanper. Siao Abad Bauna Hale Onane, Hako Guri Kalamnai, Jaini Takai, Isi Okauna Hasa Bagua Bukarlange. Kepsilo Abad Maunai, Zaikuzung Zum Keti Bunger. Dine Munse Hazuko, Yosanani Tokla Kalamlangbai. Aru Gabun Munse, Hazuko, Yosanani Tokla Kalambobai. Zaini Takai Uka Haria, Hagrabungrani, Hentamu Munilai, Zram Zram Buhi Gaiting Gulibuyu, Arabiniprai, Hakurkanaya, Zazene. Tamtiao, Hagrabungra Yosangai. Hagrabungrea Ukani Deku, Gutungi, Gutungi, Hayo Kuklihua. Taminba Ukani Deku Hayo, Gulinani Sigang, Taptahir, Eba Minigo Krintiko, Komahir. Dei Bohinai Daharkobo Bifang Lifanga Komahe. Dei Jingau Tanai Bifang Lifanga Ruta Purging Lugosia Gokrungi Tayu. Natai Buhungau Subungonjima Bangai Lugulug. Bisherna Nobang Nangailai. Are Abad Mangubu Pilau Ha Nanguzanailai. Hagarabonga Purko Yafang Nanguzayu. Zaini Takai Esi Okauna Dei Banazan Zanane. Hanisha Bagua Buhilange. Dei Madishani Jing Jing Tanai Bifang Lifango Yafang Nayo. Bini Hapura. Lurbang Janani, Ishi Okaunu Hakurkanai, Kamania Janani Pi. Briao, Gubang Rukumni Biskunang, Impo Butarga Muli Bahinabu, Haz Zamnani Munse Jahan. Biskunang Mulipara, Hau Tanai, Makase Rasaneri Muapurjung, Pinjatai Janani, Eva Reaction Janani, Hani Gukrintiko Gurei Kalam, Zainitai Guran Somobu, Hasa Bahua Barjung Bukarlangzai, Barfunka Eva Cyclone. Bariblato, Arbini Pre Bangsin, Pre Bangsin, Haya Kohazal. Bayao, Kolai Dungai, Global Warming. Kolai Dungneva Hakurkani Munche Juniari Jahan. Kolai Dungani Jahanau, Gozu Hazapurni Latahanani, Tanai Borokura Golinane, Sumjinai Daya, Gahayo, Tanai, Later Dema de